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할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3: 아이고 음식도 콩알만큼 주고 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2: 에이 할머니,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차 식당 앞으로 가져올게요.
3: 오야 오야 알았다. 벌떡 갔다 오이라. 아따, 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 아, 보자. 아 저기네 저기네.
4: 아 뭐고?
3: 이 식당은 음식도 비싸더만 뭐 화장실도 비밀번호를 돌려야 되나. 엄마야. 아 저기요.
5: Yes ma'am. How can I help you?
3: 아, 비밀번호. 남바. 아 이거 뭐 시크릿 남바.
5: Oh, you mean the bathroom code.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코드? 뭐 드레스 코드 뭐 말하나?
5: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we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3: 잠깐, 어? Wait a minute, 어? 저기, my 소녀 왔네. 요

0: 당첨.
1: 할머니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차 빼서 식당 앞에 대놨는데. 아, 화장실 가시려고요. 아,
0: 뭐 이 동네는 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노? 아, 이야기 좀 해봐라. 네 영어 잘한다 아이가.
2: Excuse me, ma'am.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1: 코드, 드레스 코드. 아, 드레스. No, I don't like dress. I like jean. Do you know jean? Billy Jean. Do you know jean?
3: 오늘 배워볼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2: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2: Bathroom code는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를 뜻합니다. 종이나 영수증, 메뉴판 등에 어떤 정보가 적혀 있거나 표시되어 있을 때는 be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r name is on the list.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is on the website. 정보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2: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4: BEFM 부산 영어 방송.
5: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so that we don't create food waste. And if not, don't put it on your plate, right?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with us, An Ju-sung-nim. And just one more, Danny Lee-nim saying, using Tumblr all the time. You and me both.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With that, let's jump into Correspondent Reports. And the time is now 11:47,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ingapore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April is on the line. 네, 오늘의 싱가포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April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스테파니님.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입니다. 잘 네. 지내셨나요?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you connected, as always. Now,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A representative Southeast Asian service exhibition was held in Singapore recently. It is reported that our franchise companies gathered in large numbers in Singapore to target the ASEAN market. How was this exhibition conducted?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최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지역 대표 서비스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대거 모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 네, 코트라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앤 라이선싱 전시회에 국내 프랜차이즈 8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했는데요. 8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참가해 8개의 부스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과시했습니다.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협회가 주관하는 이 전시회는 매년 50여 개국에서 4,5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찾는 아세안 대표 B2B 전시회입니다.
0: I see. So Cotra actually operated a Korean pavilion with 8 domestic franchise companies at the Franchising and Licensing Asia exhibition held in Singapore from the 13th to the 15th. 8 dining and franchise companies participated and demonstrated their brand competitiveness across 8 booths. And organized by the Franchising and Licensing Association Singapore, this exhibition is a representative ASEAN B2B event invited and visited by over 4,500 industry officials from about 50 countries every year. Well, is there a special reason why our domestic dining brands regard Singapore as a key hub for entering the ASEAN market? 우리 국내 외식 브랜드들이 싱가포르를 아세안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싱가포르는 2025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약 8만 1,760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인데요. 식품 소비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해외 프랜차이즈 소비에 매우 익숙합니다. 여기에 중국계와 말레이계, 인도계 등 다양한 다인종 구성과 17%의 단일 법인세, 잘 정비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덕분에 아세안 전역 진출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0: I see. So Singapore is a high-income nation, as we know, with a gross national income, GNI per capita, reaching approximately $81,760 as of the 2025. As it relies on imports for over 90% of its food consumption, customers and consumers are exceptionally accustomed to foreign franchisees. And on top of that, thanks to a diverse multiracial demographic, including Chinese, Malay, Indian population, a flat corporate tax rate of 17%, and well-established intellectual property laws, it is regarded as the optimal testbed for expanding throughout ASEAN as well.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News has been announced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joined hands with the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to significantly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library field. So let's hear about the details. 네, 다음 소식 볼게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와 손을 잡고 도서관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어떤 내용의 협약을 맺은 건가요?
1: 네,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14일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국립도서관과 국가기록관, 공공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곳으로 약 606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소장 자료의 서지 목록 정보 공유와 디지털화 협력, 전문 인력 교류, 연구 및 출판물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네, 두 나라의 지식 자산이 앞으로 더 활발히 오갈 것 같은데요. S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igned a memorandum

0: world. BEFM, Busan Yeongeobangseo.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그리고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3:00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할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3: 아이고, 음식도 콩알만큼 주고 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2: 에이 할머니,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차 식당 앞으로 가져올게요.
3: 오야 오야, 알았다. 벌떡 갔다 오이라. 아따, 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 아, 보자. 아 저기네 저기네.
4: 뭐고?
3: 이 식당은 음식도 비싸더만 뭐 화장실도 비밀번호를 돌려야 되나. 엄마야, 아, 저기요.
5: Yes, ma'am. How can I help you?
3: 아, 비밀번호. 남바. 시크릿 남바.
5: Oh, you mean the bathroom code.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코드? 뭐 드레스 코드 뭐 말하나?
5: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we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3: 잠깐, 어? Wait a minute, 어? 저기, my 소녀 왔네. 여 와봐라 좀.
2: 할머니,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차 빼서 식당 앞에 대놨는데. 아, 화장실 가시려고요.
3: 뭐 이 동네를 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노? 이야기 좀 해봐라. 네 영어 잘한다 아이가.
5: Excuse me, ma'am.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2: 코드, 드레스 코드. 아, 드레스. No, I don't like dress. I like jean. Do you know jean? Billie Jean. Do you know jean? 오늘 배워볼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5: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2: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5: Bathroom code는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를 뜻합니다. 종이나 영수증, 메뉴판 등에 어떤 정보가 적혀 있거나 표시되어 있을 때는 be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r name is on the list.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is on the website. 정보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5: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Japan,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해직 교사 4명의 특별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별 채용이 법률 자문을 거쳐 추진됐고 김 교육감 등이 부정한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김 교육감은 공약인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김석준, Superintendent of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ho was

0: was indicted for allegedly interfering in the special hiring of four dismissed teachers has been acquitted on appeal. The court ruled that the special hiring process was carried out after legal consultation an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hat Kim or others had pursued an improper purpose or personal gain. Following the ruling, Kim said he would do his best to carry out his pledge to bring about a major transformation in future education.
1: 여름철 말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산에서 벌 쏘임 사고와 벌집 제거 출동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송도 해상 케이블카 인근에서 16명이 벌에 쏘였고 다음날 강서구에서는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104명이며 소방당국은 말벌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벌집 주변 접근에 각별한 주의
0: As hornets become more active during the summer, the number of bee sting incidents and wasp nest removal calls in Busan has risen sharply. On the 18th, 16 people were stung near the Songdo Marine Cable Car, and the following day, a man in his 60s was stung by bees while working in Gangseo-gu District and taken to a hospital in cardiac arrest. This year, 104 people in Busan have been taken to hospitals after being stung by bees. Fire authorities are urging people to take extra caution around wasp nests, and hornets are particularly active at this time of year.
1: 국내 최초의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컨테이너선이 오는 22일 부산항에서 출항합니다. 선박은 2800TEU급으로 부산항을 출발해 베링해협과 북극해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이 유럽과 아시아를 가장 빠르게 잇는 북극 항로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0: The country's first container ship to conduct a pilot voyage through the Arctic shipping route will depart from Busan port on August 22nd. The 2,800 TEU vessel will depart from Busan port and travel through the Bering Strait and the Arctic Ocean before arriving in Rotterdam, the Netherlands. Busan City plans to establish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to help Busan become a hub city for the Arctic shipping route connecting Europe and Asia more quickly.
1: 부산시는 시내 약 680km에 이르는 수변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해안과 하천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던 수변 공간에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생태계 보호와 녹지 확충, 접근성 개선, 문화 관광, 여가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홍수와 해안 재해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시 계획과 개발 사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0: Busan City plans to systematically manage about 680 kilometers of waterfront areas across the city. It will establish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waterfront areas, which have been managed under separate standards for coastal and riverside areas, with a focus on protecting ecosystems, expanding green spaces, improving public access, and strengthening cultural, tourism, and recreational functions. The city also plans to establish standards for responding to floods and coastal disasters and incorporate them into future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projects.
1: 부산시가 재난 현장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형 외국인 재난 안정망을 구축합니다. 30명 안팎으로 구성된 부산 재난 대응 통역단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16개 언어로 재난 현장과 의료시설, 임시주거시설에서 통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구조와 대피, 응급의료부터 임시주거와 구호물품, 심리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0: Busan City is establishing a Busan-style foreign residents disaster safety network to support foreign nationals in Busan affected by disasters. A Busan disaster response interpretation team of around 30 members will provide interpretation in 16 languages, including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at disaster sites, medical facilities, and temporary shelters. The city plans to establish a step-by-step support system covering everything from rescue, evacuation, and emergency medical care to temporary housing, relief supplies, and psychological recovery.
1: 부산연구원이 부산에 사는 외국인 41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최대 강점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가 문화 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28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외국어 안내와 표지판 확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i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할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3: 아이고 음식도 콩알만큼 주고 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2: 에이 할머니,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니까요. 여기 앉아계세요. 제가 차 식당 앞으로 가져올게요.
3: 오야 오야 알았다. 벌떡 갔다 오이라. 아따, 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 아, 보자. 아 저기네 저기네. 아, 먹고 이 식당은 음식도 비싸더만 뭐 화장실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나. 어마야. 아, 저기요.
4: Yes, ma'am. How can I help you?
3: 아, 비밀번호. 남바. 아, 시크릿 남바.
4: Oh, you mean the bathroom code.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코드? 뭐 드레스 코드? 뭐,

0: 말하나?
1: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we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0: 잠깐, 웨이터 미니, 저기, my 소녀 왔네. 여 와봐라 좀.
2: 할머니,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작별서 식당 앞에 대놨는데. 아, 화장실 가시려고요.
0: 뭐 이 동네는 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노? 이야기 좀 해봐라. 네 영어 잘한다 아이가.
1: Excuse me, ma'am.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2: 코드, 드레스 코드. 아, 드레스. No, I don't like dress. I like jean. Do you know jean? Billy Jean. Do you know jean?
3: 오늘 배워볼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1: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1: Bathroom code는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를 뜻합니다. 종이나 영수증, 메뉴판 등에 어떤 정보가 적혀 있거나 표시되어 있을 때는 be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r name is on the list.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is on the website. 정보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1: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5: Let's tune in.
7: 맞다, 맞다. All Star.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7: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오시.

0: job or something.
1: I know, like in a cafe, yeah. Right?
0: How do you feel then?
1: It's okay.
0: Yeah?
1: I don't want to ruin this team, you know,
0: no,
1: like the
0: no,
1: vibe.
0: You know, perfection can never be ruined. 완벽, 이미 완벽한 건 여러분, 뭘 해도 이렇게 망칠 수가 없어요.
1: 아,
0: 지금 우리 부스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너무 they're all welcoming you and greeting you.
1: 감사해요.
0: Yes.
1: And another thing I'm excited about yeah. is that I get to see your Hollywood acting. 아, 진짜
0: 아, 뭐,
1: 우리 찐 뉴욕커의 연기를 볼 수 있다는
0: 뭐,
1: 게
0: 할리우드를 하니까 좀 민망한데 그냥 저기 부산 우드 부산 우드로 할게요. 네네네 좋습니다. All Star
1: yes.
0: Theater presents. Mm-hmm. Yeah. So 오늘 또 썸네일 보신 분들은 이미 좀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1: 네.
0: Today we're gonna get into The Little Mermaid.
1: The Little Mermaid. Oh yes. my gosh. What used to be your fun, like your favorite fairy tale for you, Haeyoung?
0: I mm-hmm. think The Little Mermaid was one of my favorite. Whatchamacallit, fairy tales. 이게 또 그 안데르센의 동화 또 인어공주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This so the original Little Mermaid. 그 물론 이제 live action version도 나오긴 했지만 이 애니메이션 버전은 it was out in 1989. So it was when I was a little girl. And I just remember exactly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느낌이 너무 다 기억이 나요.
1: 맞아요.
0: Were you a child when you saw this original?
1: Yeah, yeah, I was. And to be honest, like this wasn't my favorite like favorite fairy tale.
0: Mm-mm.
1: But Mulan used to be my favorite. You know, look
0: 맞아요.
1: at me.
0: 그죠, 그죠.
1: Good reflection.
0: 네.
1: That used to be my favorite.
0: 이 인어공주도 특히 약간 그 1980년대에 그 디즈땡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좀 약간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 이 Little Mermaid를 통해서 또 부활을 이끌어서 그 뒤에 또 Mulan, Beauty and the Beast 이런 또 걸작들이 나오는데
1: 맞아.
0: Okay, you need to ask me mm-hmm. 제가 왜 The Little Mermaid, 인어공주를 택했을까요,
1: okay.
0: 이번 주에?
1: So why, Haeyoung, did you pick The Little Mermaid for this edition today?
0: It was because of you!
1: For me?
0: 우리 윤지 PD, 윤지 DJ, 우리 윤디, 윤디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when I mean, 부스타 여러분, don't you agree? When you look at 윤지, I think of Ariel. 인어공주가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1: 감사해요.
0: 네, 인어공주보다
1: not the villain.
0: you want to be the villain?
1: Yeah. I want to act, you know, like rude, that wild character.
0: Yeah.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인어공주를 보고 보통 제 친구들은 all of my friends said, "Oh, I want to be the Little Mermaid," but I thought I want to be Ursula.
1: Ursula.
0: The sea witch, right?
1: Okay, sea witch.
0: Yeah. 와, 또 그 지금 우리 또 부스타분들이 압도적인 썸네일에 또 안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1: Yes.
0: 우리 미디어 PD님들,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저 깜짝 놀랐어요.
0: 와, 지금 썸네일 이미지를 보면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This is, I will cherish this forever.
1: Have you ever had that kind of hairstyle, Haeyoung?
0: I think I have.
1: In your life? Oh, yeah?
0: I think I have, but that's my dream come true.
1: Oh.
0: Because I wanted to be Ursula.
1: You wanted to be Ursula?
0: And look at you. How do you look? How do you feel as a mermaid there?
1: I think I look better, even better in that picture. Thank you. Oh,
0: yeah.
1: For fashioning me up, all right.
0: So I'm really excited today to get into some scenes.
1: Yes.
0: 또 인어공주 하면 또 주옥 같은 곡들이 많았잖아요.
1: 맞아요.
0: Yeah. Part of your world.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또 Under the Sea.
1: Under the Sea.
0: 이것저것 참 많았죠.
1: 맞아요.
0: Yeah.
1: 맞아요. So today, we're going to get into The Little Mermaid.
0: How do you feel right now? Are you a little nervous?
1: I'm a little nervous.
0: 근데 윤지, Sweet Details도 연기 좀 하지 않아요?
1: 발연기라고 하죠?
0: 아니,
1: yes,
0: 아니,
1: like, 또, you know, wooden stick.
0: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okay. 또 민수의 그 전담 acting coach로서 말을 드리자면
1: 네.
0: 일단은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이렇게 저와의 이 커넥션도 좋지만 우리 부스타들을 향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주시고요.
1: 오케이.
0: 정면을
1: 에너지.
0: 향해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리 내가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바다로 생각해봐요. 그래서
1: 바다, 오케이.
0: 약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물 속에서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수영하는
1: 오케이.
0: 것처럼. Oh, look at us. We are under the sea.
1: 오케이.
0: Yeah.
1: Look at the background. Oh my gosh.
0: 뭔가 정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느낌. Let's
1: 네.
0: imagine that we are. In the ocean.
1: Okay. 몸이 yeah. 무겁긴 하지만 지금 수영하는 것처럼. 그렇죠?
0: 좀 이렇게 부력을
1: 가볍게.
0: 느끼면서.
1: Yeah. All right.

0: Okay, so 좋습니다. energy 분기. All right. Yeah. So should we get into it?
1: Yeah, and don't be yeah. nervous. You're okay. going to be great.
0: Thank you.
1: Yeah. All right, so then if you're ready, mm-hmm. let's ready. Get into it.
0: Okay.
2: Action.
1: Okay.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 갈매기 스커틀이 한가롭게 쉬고 있다. 그때 수면 위로 올라온 에리얼의 신난 목소리.
0: Scuttle!
1: Ariel! How you doing, kid?
0: Scuttle, look what we found. I was in this creepy sunken ship. 엄청 으스스한 난파선에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잔뜩 주웠어. Oh. I found a bunch of stuff.
1: Oh, human stuff, huh? Mm-hmm. 인간 물건들이구나. All right, let me see.
0: He rummages through Ariel's bag and takes out a fork. 스커트는 에리얼의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포크 하나를 꺼낸다.
1: Oh, look at this. Wow, this is special. This is very, very unusual. 정말 이거는 보기 드문 거란다.
0: What is it?
1: It's a dingle hopper. Humans use these little babies to straighten their hair out. 인간들은 이걸로 이 머리카락을 빗어요. 그래서 see, so just a little twirl here.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and a yank there. 이렇게 쓱 잡아당기면 voila, 짜잔. 인간들이 이렇게 wow. 너무 좋아하는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이 되는 거야.
0: 와우, wow, 이게 그 딩글 호퍼라는 거구나.
1: 그럼.
0: What about that one right there?
1: This I haven't seen in years. 이건 내가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네. This is wonderful, kid. 이건 바로 길쭉 통통 알송이야.
0: Oh!
1: 이 물건의 역사가 아주 깊어요. When humans used to sit around and stare at each other all day, 그 얼마나 심심했겠어. So they invented this 길쭉 통통 알송 to make music. 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Mm-hmm. Allow me.
0: I don't hear anything but music. Oh, the concert. Oh my gosh. Wait, my father's gonna kill me. I'm sorry. I gotta go. Thank you, Scuttle.
1: Okay, anytime, sweetie. Take care.

0: Ariel swims into a sinister castle. 에리얼은 바다 괴물의 해골처럼 생긴 음산한 성 안으로 헤엄쳐 들어간다.
1: This place is giving me the creeps. 여기 진짜 으스스하다.
0: Come in. Come in, my child. We mustn't lurk in doorways. 문 앞에서 그렇게 서성거리면 못 써. Tell me, dear, what brings you here?
1: 아, 그게 제가 어떤 인간 남자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I have a thing for this prince human.
0: Oh, I know. He is quite a catch, isn't he? 그 왕자, 꽤 괜찮지 안 그래? 얘야, 방법은 간단해. You have to become a human yourself.
1: 제가 인간이 된다고요? Can you really do that?
0: Oh, my dear sweet child, that's what I do. 너처럼 갈 곳 없는 불쌍한 인어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일이란다. Poor souls with no one else to turn to.
1: 근데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쪽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다던데요?
0: I admit I used to be quite nasty. 예전엔 내가 좀 못됐지. But nowadays I've mended all my ways. 요즘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단다.
1: That's great. I think everyone deserves a second chance.
0: And I fortunately know a little magic. And I like to use it for poor unfortunate souls like you in pain, in need.
1: So you help them?
0: Yes, I do. Now here's the deal. 내가 아주 용한 묘약을 만들어줄 건데 I will make you a potion that will turn you into a human for 3 days.
1: 정말요? 제가 3일 동안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0: 난 조건이 있지. You've got to get the prince to fall in love with you.
1: But how do I prove his love?
0: Oh, it's so easy, my dear. He's got to kiss you. And not just any kiss. The kiss of true love.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으면 된단다.
1: 어머, 부끄러워요. 어떻게 3일 만에 뽀뽀를...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0: 셋째 날 해가 지기 전에 키스를 받으면 You'll remain human permanently. 영원히 인간으로 살 수 있어. But if he doesn't kiss you...
1: I'll turn back into a mermaid? 다시 인어로 돌아가는 건가요?
0: 정답! 그리고 그 순간부터 넌 내 것이 되는 거야. Then you belong to me! Have we got a deal?
1: If I become human, I'll never be with my father or sisters again. 제가 인간이 되면 다시는 아빠랑 우리 언니들 못 만나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but you'll have your man. Life's full of tough choices, isn't it?
1: 그래도 아무래도 전 제 마음을 따라가야겠어요. I must follow my heart.
0: Oh, and there's one more thing. We haven't discussed the subject of payment. 아직 대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구나. You can't get something for nothing. 세상에 공짜는 없잖니?
1: Oh, but I don't have anything.
0: Don't worry, I'm not asking much. What I want from you is your voice.
1: 제 목소리요?
0: You've got it, sweet cakes. No more talking, no more sing. Zip.
1: But without my voice, how can I make the prince fall in love with me?
0: Oh, you'll have your looks. 너한텐 출중한 외모가 있잖니. Your pretty face. And don'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body language.
1: 하기야, 뭐 육지 남자들은 저같이 말 많은 여자 별로 안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어요.
0: Oh, go ahead, make your choice. I haven't got all day. 나 바쁘단다.
1: 내 목소리를 지키고 사랑을 포기하느냐 or lose my voice to meet my 차은우 같은 soulmate.
0: It won't cost much, just your voice.
1: 네, 할게요. Make me human.
0: 좋았어. 벨루가, 세브루가, come winds of the Caspian Sea! 저 목소리 나와라, 수리수리 말소리 나에게 오라!

0: 좋았어, 좋았어. 아바카다브라 호커스 포커스 베버리 바버리 뚜 정자 됐다.
1: 저 목소리 아직 나오는데요? And oh my goodness, you gave me four legs. 저기 마녀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다리가 네 개라니요?
0: Oh my god, it's oh, 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감을 좀 잃었나? 아니 아까 그 주문이 맞았는데?
1: 책임져요. 전 롱다리를 원했지 네 다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다리가 네 개면 우리 차은우 변호사 왕자님이 깜짝 놀랄 거라고요.
0: Okay, give me a minute. 뭐가 잘못된 거지?
1: 이 언니 엉터리 마술사 아니야?
0: No. 잠깐만.
1: Yeah. What did you guys think about this? Oh my gosh, I was looking at Haeyeon and I was so scared. 진짜, I got goosebumps. 너무 무서웠어요.
0: 좀 무섭게 바라봤죠, 제가.
1: 특히 아브라카다브라 이거 할 때 막 저도 약간 홀린 듯이. It was so scary.
0: No, but 윤지 오늘 yeah? 그 All-Star Theater 데뷔 무대였는데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일단은 그 Yes.
1: No, I mean,
0: two thumbs up.
1: I couldn't have done without you. Seriously.
0: I mean, 진짜. Your voice is so, I mean, your voice is so crisp. 원래 그 윤지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막 명쾌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정말 완벽했고요.
1: 네. Yeah.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께 이런 칭찬을 드리니 아주.
0: 자,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좀 더 눈을 더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1: 눈화를. 오케이.
0: 우리가 물론 라디오이긴 하지만 에? 이제 눈을 통해서 정말 이 호기심과 이 고민 이런 걸 표현을 더 하는 또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또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1: 아, 오케이. Yeah.

0: 뾰라롱 문제 중에 시간이
1: We have Steve. Hello.
0: Hello, hello.
1: 여기서는 문요라고 부르는군요.
0: 저희 초면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이제 요정이고요. 스티브 오케이. 닮았다라는 얘기 좀 많이 듣는데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네네네. All right. So 문자 요정. All right. Nice to meet you today.
0: Yeah.
1: So I heard that you brought in some messages for us, right?
0: Of course, of course.
1: Okay.
0: First of all, mm-hmm. 제가 들어오면서요.
1: 네.
0: 우리 그 부스타분들을 카메라를 좀 그윽하게 쳐다봤는데 예? 우리 유선님 악 오지마 그리고 우리 둠피님 아 진짜 너무 부담스럽네 위아래로
1: It looks nice, right?
0: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this pillow.
1: 오케이.
0: 제 얘기 아니잖아요.
1: 잠시 눈이 왜 이렇게 눈티 밤티가 됐죠? 오케이. This is gonna get upset, alright?
0: 근데 진짜 네? 우리 그 둥피님께서요. Uh-huh. 사실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1: 네?
0: 그 민수 컴백 방송 축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1: uh-huh.
0: 분위기를 조금 살피시더니 uh-huh. 아닌가? 오늘 DJ 윤진님이시구나.
1: 네, 접니다.
0: 우리 둥피님께서요. Uh-huh. 원래 항상 우리 민수 씨를 자주 놀리시는데
1: 아 그래요?
0: 그만큼 uh-huh.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Minsu is gonna be so happy, right?
0: Yeah, I think he's listening. 듣고 계시죠, Minsu 씨?
1: 지금 여기 그죠? 계신 것 같아요. Alright.
0: 그 방금 우리 그 이 펠로 보고 눈탱이 밤탱이라고 하셨는데 uh-huh. Uh-huh. 우리 둥피님 uh-huh. 궁의 민수.
1: 아 궁의 네.
0: 궁의 민수라고.
1: 오케이. 네. 아 민수님 고생이 많으시구나.
0: 우리 민수 씨가 그쵸? 이제 또 uh-huh. 아량이 넓으셔가지고. 그리고
1: 맞아.
0: 이제 uh-huh. 항상 또 순위를 발표를 드리거든요.
1: 네네.
0: 그 문자.
1: 오!
0: 오늘은 이제 고수님이 오랜만에 또 1등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달지님께서 2등인데 요즘에 자기 PR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내일 8월 21일 uh-huh. 생일입니다.
1: 생일! Congratulations!
0: 생일 축하드립니다.
1: What's your birthday wish? We want to know.
0: 이거 드릴까요? 펠러 좀 남았거든요. 개수가 좀 있는데.
1: 아니요.
0: 주소 보내 주세요.
1: 스티브만의 춤을 보고 싶은데. 어때요?
0: 그래요? Uh-huh.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 그래요?
0: 쉽지가
1: 오케이.
0: 않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윤지 씨가 오셔 가지고
1: uh-huh.
0: 진짜 팬분들도 좀 오신 것 같아요. 우리 BK PK 당님, HJ 님, 그리고 정 님. 오!

0: 그리고 우리 제리님께서요. 그 방금 연기하셨잖아요. 우리 혜연님이랑 네? 저는 지금 이 조합 좋아요. 그리고 정님 어머 제 최애 조합이네요라고 하셨는데 이 위기인가요, 민수 씨?
1: 아 지금 저희를 보고.
0: 네네네.
1: 아 오케이.
0: 우리 혜연 씨랑 그리고 우리 윤지 씨를 보면서 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0: 우리 유저님이 윤지님 so sweet 이유를 보니까 무료 멘트에 웃어주시다니.
1: 왜요?
0: 저도요. 감동입니다. 그동안 이런 웃음이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0: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1: 아 alright.
0: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스윗 지니님께서 와 이런 방송이 있었다니 이제야 알다니 what a shame 이렇게 또 문자를
1: 와,
0: 주셨어요.
1: 영어까지 네. 합쳐서.
0: 그니까요.
1: What a shame, but it's okay. You're still here, right?
0: Yeah, yeah, with yeah. us. 그리고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그 뭐죠 그 파리.
1: 파리?
0: 네.
1: The fly?
0: 예. Yeah, yeah. 저 그 하나 안경이 더 있거든요. 네. Aviator 안경. 계속 그걸 파리 닮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른 걸 쓰고 네. 와봤습니다.
1: 네. He looks like F1 rider, doesn't he?
0: Thank you. 네. 오랜만에 칭찬이네요.
1: 오케이.
0: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문자를 아 문자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유저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넥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리고요. The newly upgraded Busan Nexus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 mission ticket to our center floor observatory.
1: 오케이.
0: 네. 이게 원래 평균 속도예요.
1: 아 그래요? 네. 비와인 줄 알았어요. Alright. Anyway, that's it, right?
0: 우리 마지막 문자.
1: 아 마지막 문자, 오케이.
0: 우리 둥피님, F1 누구요? 그리고 뒤에 느낌표 한 10개 다셨고, 악! 네.
1: 그래도 우리 스티브 멋지잖아요. 그쵸?
0: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오케이, thank you so much, 문녀님. See you later.
0: Bye.
1: Bye.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

0: Great. So that is something that I definitely want to try, finishing my food so that we don't create food waste. And if not, don't put it on your plate, right?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with us, An Ju-sung-nim. And just one more, Danny Lee-nim saying, using Tumblr all the time. You and me both,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With that, let's jump into Correspondent Reports. And the time is now 11:47,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ingapore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April is on the line. 네, 오늘의 싱가포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April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스테파니님. 싱가포르 통신원 에이프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you connected, as always. Now,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A representative Southeast Asian service exhibition was held in Singapore recently. It is reported that our franchise companies gathered in large numbers in Singapore to target the ASEAN market. How was this exhibition conducted?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최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지역 대표 서비스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대거 모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 네, 코트라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앤 라이선싱 전시회에 국내 프랜차이즈 8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했는데요. 8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참가해 8개의 부스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과시했습니다.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협회가 주관하는 이 전시회는 매년 50여 개국에서 4,5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찾는 아세안 대표 B2B 전시회입니다.
0: I see. So Cotra actually operated a Korean pavilion with 8 domestic franchise companies at the Franchising and Licensing Asia Exhibition held in Singapore from the 13th to the 15th. 8 dining and franchise companies participated and demonstrated their brand competitiveness across 8 booths. And organized by the Franchising and Licensing Association Singapore, this exhibition is a representative ASEAN B2B event invited and visited by over 4,500 industry officials from about 50 countries every year. Well, is there a special reason why our domestic dining brands regard Singapore as a key hub for entering the ASEAN market? 우리 국내 외식 브랜드들이 싱가포르를 아세안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싱가포르는 2025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약 8만 1,760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인데요. 식품 소비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해외 프랜차이즈 소비에 매우 익숙합니다. 여기에 중국계와 말레이계, 인도계 등 다양한 다인종 구성과 17%의 단일 법인세, 잘 정비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덕분에 아세안 전역 진출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0: I see. So Singapore is a high-income nation, as we know, with a gross national income, GNI per capita, reaching approximately $81,760 as of the 2025. As it relies on imports for over 90% of its food consumption, customers and consumers are exceptionally accustomed to foreign franchisees. And on top of that, thanks to a diverse multiracial demographic, including Chinese, Malay, Indian population, a flat corporate tax rate of 17%, and well-established intellectual property laws, it is regarded as the optimal testbed for expanding throughout ASEAN as well. Well,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topic. News has been announced th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joined hands with the National Library Board of Singapore to significantly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library field. So let's hear about the details. 네, 다음 소식 볼게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와 손을 잡고 도서관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어떤 내용의 협약을 맺은 건가요?
1: 네,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14일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국립도서관과 국가기록관, 공공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곳으로 약 606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소장 자료의 서지 목록 정보 공유와 디지털화 협력, 전문 인력 교류, 연구 및 출판물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네, 두 나라의 지식 자산이 앞으로 더 활발히 오갈 것 같은데요. S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igned a memorandum

0: cooperation as well.
1: Well, it seems they are solidly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And we also heard that on the same day, they also re-signed a MOU with the British Library Board. So what changes were reflected?
2: 그 같은 날 영국 국립도서관위원회와도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반영된 걸까요?
3: 네, 영국과는 지난 2006년 첫 양해각서 체결 이후 20년간 변화한 지식정보 환경을 반영해서 협력 분야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 교류와 인적 교류를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지식 문화 교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 I see. So with the United Kingdom, they reorganized cooperation fields to reflect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environment that has evolved over 20 years since the initial MOU signing back in 2006. And through this, they plan to elevate their role as a center for global knowledge and cultural exchang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of course, Correspondent Reporter based in Singapore, Miss April. And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 All right. And April, before you go, I know you requested a song so that we're going to play that song for the final song. This is 파도 by 정은지. And listeners, we'll see you tomorrow at 11:05 a.m. Bye-bye.

0: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eo.
1: Muoshiteun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11:00 o'clock.

0: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The time is now 12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outdoor musicals. But what are the activities?
1: So there will be a really great surprise for everyone, right? So there will be different programs at different parks throughout the season, so you can check the full schedule and every details and register at busananpark.com.
0: Perfect. Okay. So you're not going to tell us. You're just going to tell us. Go on the website.
1: There are just so many different programs.
0: Okay. I'm going to go there now for the song break, and then I'm going to check it out. Okay. So we went from a very big question, what will the AI-powered city of the future look like, to a very simple one, a very everyday one. How can we make better use of the public spaces that are already in our neighborhoods, right?
1: So whether it's exploring future technology at the Smart City Expo or enjoying a program at one of Busan's parks, both stories are really about finding new ways to experience the city, Busan. Yeah.
0: And of course, you can find new and exciting updates about this and many other things from Busan City by following Busan City's official SNS channels.
1: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Globe.
0: Yes, and at Busan City _ Globe is the English channel, so you can find all the information in English as well. You can also get everything on Busan City's website. You've got so many things, so many places to find the information. So yes, thank you very much, QB.
1: Komasimida. Komasimida, Laura.
0: Komasimida. 진짜, the honor was mine.
1: The honor is mine.
0: The honor. 내 건데.
1: 내 건데.
0: 알았어. 우리 나눠서 먹을까?
1: 네.
0: Okay, let's eat the honor. Thank you for today's stories and to everybody out there for listening to Newsfeed. We'll see you next week.
1: Bye-bye.
0: Thanks, QB. Bye-bye. All right, let me play you some My Life. What is it? What is it now? What day is this? Thursday, isn't it? Oh, well, then it's time for On the Mic.
2: Doki 언니를 만나러 왔어요. 아니 근데 제가 받은 명함에는 마인드 리트리터 심리학 전공 15년차 마음 여행집의 호스트 당신의 마음에 리트윗을 선물합니다.
3: 리트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 용어로 퇴각하다, 후퇴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웰니스랑 심리학 분야에서는 일상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물러나서 몸이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약간 텀을 갖는 그런 거거든요.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인드 리트리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 요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로 하면 좀 메타인지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3: 맞아.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매몰돼 있을 때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힘들면 내가 그냥 힘든 사람이 돼버린다면 여기 와서 거리를 두고 내가 왜 힘든 건지 어떤 부분에서 나를 버겁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인식하고 그 부분만 해결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필명은 왜 덕규 언니예요? 성함이 유미라는 예쁜 이름이 있어요.
3: 제가 오리를 진짜 좋아하는 덕후거든요. 오리 덕자인데 유미라서 덕규 이렇게 불렸는데 원래는 언니를 붙여서 나의 정체성은 여성이다 라고 하기도 했고 그냥 왜 우리 힘든 일 있을 때 언니나 오늘 힘든 일 있는데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 이렇게 해서 그냥 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구수한 느낌이 나는 덕규 언니네 집에 놀러 가듯이 왔으면 좋겠고 언니가 차려주는 집밥 먹고 그냥 차 한잔 하고 나면 아 그래 됐다 이제 문제 해결됐다 갈게요 고마워요 하고 갈 수 있는 권위를 내려놓은 전문성 그냥 심리상담센터의 상담자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덕규 언니네 집에 이야기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서 덕규 언니라고 하기도 했고요.
2: 네 광안리에 덕규 언니 안 와? 내가 덕규 언니한테 다 말한다. 네 덕규 언니 안 와?
3: 해결 좀 써보겠습니다.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만 하지 뭔가 해결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2: 신혼생존기에 대한 책을 또 쓰셨어요.
3: 5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다가 생긴 어마무시한 일들을 엮은 책이거든요. 갔다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신혼여행 다 말아먹고 막 재판하고 싸움하고 또 코로나 터져서 거기에 억류 체류 한 5년여간의 시간을 제가 계속 글로 적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남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한 그런 핑크빛 신혼이 아니라 핏빛 신혼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독립 출판을 해서 만든 책이고요. 지금은 이제 독립서점들에 다 입고를 하고
2: 독서대전?
3: 네, 맞아요.
2: 북구에서도 예. 만날 수 있다고 들었어요.
3: 네, 독서 대전에 9월 10일, 13일 날 이제 북구에 있는 전체 그 도서관들에서 제 책을 큐레이션 해주시면서 한 달간 홍보를 해주시고 무대에 올라가서 오픈 마이크 형태로 책 한 권의 무대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가질 것 같아요. 9월 12일 오후 12시에.

0: 만덕 도서관에서 뵙겠습니다.
1: 누구나 가서 만날 수 있는
0: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독서대전은 모두 다 즐기실 맞아요. 수 있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1: 15년 전에 어떻게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0: 그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돌아보고 탐색해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 심리학을 전공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진짜 순수 과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과학을 전공할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담 쪽이 마음에 들었고 병리나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학원에서는 상담을 전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심리 상담자로 산 지가 그렇게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1: 방송을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세요.
0: 지치면 꼭 멈춰서 이렇게 쉬고 가시라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 하나 있어서 그걸 꼭 들려주고 싶어요. You deserve it. 너 그럴 자격 있어. 라는 뜻인데 한창 제가 너무 상담자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직장도 그만두고 주변 사람들 관계까지 다 정리하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첫 여행이었는데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말리는 거예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왜 그만두고 그때 주변 모두가 반대를 할 때 제가 은사님을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은사님께서 너는 그럴 자격 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지난 10년을 살았냐. 그러니까 그냥 떠나라. 여행 가서 충분히 마음껏 행복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담자분들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나 그만해도 될까? 아니면 나 뭐를 해도 될까? 그게 시도하는 거든 포기하는 거든 도전하는 거든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럴 자격 있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자격 있어요. 그래서 고가 됐든 스탑하고 멈춤이 됐든 쉬는 게 됐든 뭐가 됐든 그럴 자격 있으시니까 꼭 마음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You deserve it.
1: 여러분은
0: 쉴 자격 있습니다.
1: 마음껏 쉬세요.
0: 멈춰.
1: 오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0: 다 해요.
2: Well, thank you so much to Olivia for that lovely interview. And to our interviewee, 전유미님. 전유미님 is a psychological counselor with 15 years experience and also works as a mind retreater, which is creating space and opportunity for people to step away from life and reflect on their emotions and rest and recharge. She also goes by the nickname 덕규 언니, reflecting her hope to be someone people can comfortably turn to and share their concerns. And she also published a book independently called Surviving the Honeymoon, 신혼 생존기, which chronicles unexpected experiences that began with a serious accident during her honeymoon, followed by a legal battle and an extended stay abroa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 think I would really like to read that book. Having found her own path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during a difficult period in her life, she said that she emphasizes consistently moving forward. Very important. It's not always the only answer, though, and that sometimes it's important to stop and just take a break, right? So she says one of her favorite expressions, you deserve it, which reminds listeners that everyone deserves the freedom to make new choices, change direction, or just take some time to rest. So thank you very much again, Olivia, and to 전유미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ll right, this is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issued a PSA in the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원시 마산 회원구,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at 4 p.m. on August 20th, 2026. A heatwave warning will be issued over Gyeongnam, Yangsan, Changwon, Gimae, Uireong, Changnyeong, northern parts of Hadong, southern parts of Hapcheon, Gwangju, western part of Gwangju, eastern part of Gwangju, Jeonnam, Gwangyang, Suncheon, southeastern part of Naju, northern part of Gokseong, areas at 11 a.m. on August 21st, 2026.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hottest hours. Please wear light clothing and use a parasol when you go out. Please drink plenty of water. Please check on the safety of your neighbours. This was a message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 So just a little FYI to add to that. Make sure you do stay on our broadcasts and

0: like that 24/7. And she's not always this upbeat when she wakes up in the morning.
1: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텐션이 높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0: If you're upbeat or your tension is this high from the morning till you go to bed, then you're not a human being, is what she said. Oh my gosh. All right. Well, then what makes you laugh the most? 그럼 오행자를 가장 웃게 만드는 건 뭔가요?
1: 저를 가장 웃게 만드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0: Oh, so what makes 행자 happiest is what she's doing right now, her work. Okay.
1: 강의를 하고 네. 사람들과 함께 웃을 때 내가 웃지 않으면 타인을 웃길 수 없으니까요.
0: So lecturing people, and if you don't smile yourself, you can't make other people smile and laugh, right? So she just loves her work, lecturing people, being in front of people, and teaching them through laughter. All right, well, I think we're in for a very fun conversation today, and we'll talk through keywords, all right?
2: 오늘 유쾌한 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2: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오픈해 주시겠어요?
1: 그럴까요?
2: 네.
1: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2: 두구두구.
1: 자.
0: Energy. I can't think of a word that better suits you. Energy. 첫 번째 키워드 네. 에너지인데요. 네. 선생님과 참 잘 어울리는 키워드입니다.
1: 그렇죠?
0: 네. All right. So first of all, what exactly does a laughter therapist do? I'm curious. How do you use laughter to, I guess, cure people?
2: 먼저 웃음 치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웃음 치료사는 웃음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0: So a laughter therapist basically uses laughter to cure people's mind and body.
1: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그렇죠. You become happy when you laugh.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혼자 웃으려면 어색해요.
0: 맞아요. But it's awkward when you want to smile, laugh alone, right?
1: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0: People might think you're a little weird, off.
1: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네. So as a therapist, she helps other people to laugh. She laughs with them, smiles with them. And helps them to treat themselves, cure themselves through laughter like this. Well, what first led you to laughter therapy then?
2: 그럼 어떤 계기로 웃음 치료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1: 한 거의 20년 전에 갑자기 이제 스피치를 배웠어요.
0: Oh, so 20 years ago, 행자 learned speech.
1: 영업을 좀 잘하고 싶어서 스피치를 배웠는데 그때 나도 강사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이 올라온 거죠.
0: So she wanted to be better at sales, and that is why she learned speech. But as she learned that, she wanted to lecture people. She felt that urge in herself.
1: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때 대학을 들어가고 네. 웃음 치료를 시작했어요.
0: Oh, so that's when she entered university again and started learning laughter therapy. And here she is now working as a laughter therapist. Amazing. Well, since becoming a laughter therapist then, 행자, what's the biggest change you've noticed?
2: 웃음 치료를 시작한 뒤 스스로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뭐였을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네. 제가 행복해졌어요.
0: Oh, the biggest change was that she became happy.
1: 제가 행복해지니까 네. 그 행복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거죠.
0: And because 행자 became happy herself, that positive, bright energy was spreading to the people around her as well.
2: 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에너지 전파해 주세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All right, I hope she continues to spread that to everybody around her. Now, I imagine some people come to you struggling with depression or something really sad, like deep sadness, saying they've almost forgotten how to laugh. How do you help them find laughter again?
2: 우울증이나 깊은 슬픔 때문에 웃는 법 자체를 네. 잊어버렸다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2: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웃음의 물꼬를 어떻게 터주시는지 궁금해요.
1: 그런 분들에게는 네.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2: 네.
1: 그렇지만 단계별로 서서히 스며들게 해드려요.
0: 단계별로. So for those people, you can't just make them laugh from the beginning. It's going to be really awkward and really difficult for them. So you go step by step and make sure that it happens naturally.
1: 그렇게 웃을 수 없는 상황

0: 상황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네. 시작합니다.
1: So you have to recognize that they can't laugh. It's not easy for them to laugh at this moment, but also give them hope that eventually they will find their laughter again.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in life, we have to force a smile too, you know? But can fake or forced laughter actually benefit us as well? 근데 선생님, 살다 보면 억지로 웃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2: 맞아요. 네.
1: 혹시 이렇게 억지로 웃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0: 당연하죠. 아. 억지로 웃어도 네. 도움이 됩니다.
1: 다행이네요.
0: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음식 레몬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1: So okay. So when you just laugh, whether it's a fake or whether it's forced, it doesn't matter. It is still beneficial, and it's same as when you imagine a lemon, you already start having saliva gather in your mouth, right? It's the same sort of theory.
0: 그렇게 우리의 뇌를 네. 살짝 속이는 거죠.
1: So it's basically tricking your brain into thinking that you're happy. So laughing, forced laugh also is beneficial, is what she is saying. Well, you travel around giving lectures to a lot of people, but I'm sure occasionally you meet someone who is just thinking, nope, I'm not going to smile at all. But do you have a secret weapon that can make even the toughest person, I guess, crack a smile?
3: 강의를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펼치고 계신데요. 개 중에 절대 안 웃겠다라고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분들마저 네. 웃게 만드는 선생님의 필살기가 있을까요?
0: 절대 웃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제가 하는 게 있죠.
1: So there is something that she does to the person who seems like they will not smile at all.
0: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웃습니다.
1: 아, 이렇게 가까이.
0: 네, 네, 웃음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1: 네. So that she walks up to them, really close to them, and then she smiles. And because smiles are contagious, this will make them smile too.
0: 우리 지인님이 네. 웃지 않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 거.
1: 아, 네.
0: 네. 이렇게 웃으면 어이가 없어서도 웃어요.
1: 네. Oh, so she just demonstrated it for us right now. If I'm not smiling, she would come closer to me laughing and smiling, and people will eventually crack a smile or start laughing, thinking that it's really funny, you know? Okay, just like me. All right, so I also heard you have a special clapping technique as well. Can you tell us?
3: 선생님, 특별한 박수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자, 제가 박수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1: So she's going to show us a clapping technique.
0: 먼저 이 박수를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해요.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잘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1: Ah, so first of all, you have to shout out this chant. People who do well think positively, which is why they do well. 네.
0: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1: And people who don't do well think about negative things, which is why they don't do well in things.
0: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된다 박수를 합니다.
1: Ah, so we have to think positively and think that everything is going to go well, you know, work out well. And in Korean, we call that 된다. We can, okay? And it's the we can clapping technique.
0: 그럼 제가 먼저 좀 실습을 해드릴까요?
1: 아, 좋습니다.
0: 먼저 보여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1: So our teacher, 행자, is going to show us first. Let's take a look.
4: 원래 일어나서 하면 좋은데.
1: It's better if you stand up, but she's going to sit down and show us.
4: 네. 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1: Okay, so she just showed us the clapping technique. 선생님 한번 박수 쳐주시겠어요? 그럼 네. 제가 영어로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0: 네, 좋아요.
1: 시작.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So well. So that is the we can clapping technique, guys. Try it out yourself, okay? Oh my gosh, 얼굴이 아파요, 선생님. 지금 광대가.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Inseng Life by Ryu Geyong. Now, before we jump into our next keyword, I've got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ll. Talk 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now open.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or illustration, and even writing. With a total prize of $26,400,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join Talk Talk Korea 2026 right now. And we have crunchers tuning in with lots of comments. Let me share a few. Song Chanun is saying, wow, 대한민국의 웃음 아이콘, 우행자 교수님, 시작부터 에너지가 넘칩니다. So the laughter icon of Korea, thanks to you, we are full of laughter today. 행복힐링 TV is saying, 우행자 교수님, 이제 전 세계로 K-웃음을 전파하게 되었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행자 is now spreading K-laughter to the world now, which is great. And we have 조현정 TV, 긍정의 힘, saying,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잘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Chan. So she repeated that chant, 우행자 said, people who do well because they think of doing well. And Benny is saying, wow, clap. 홍보성 is also saying, 우행자 교수님 팬입니다. 너무 멋지세요. 말씀드리면서 위로받습니다. A fan of yours.
1: Oh,
0: getting healed through your words. Thank you so much. All right, let's now open the second keyword.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제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1: Wow.
0: The second keyword is connection. Yes.
1: 네.
0: Now, when a conversation has stalled and I guess things become a little awkward, do you have any tricks for lowering the other person's guard and reconnecting with them, perhaps?
2: 대화가 꽉 막혀서 냉랭한 분위기일 때 웃음 치료사만의 노하우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좀 사르르 풀고 또 마음을 연결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1: 있습니다.
0: 뭔가요? What is it?
1: 가장 강의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0: 네. Okay, so it's something that she uses a lot in her lectures.
1: 짝꿍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기.
0: Saying hello to your partner, but while smiling.
1: 네. 그래서 일단 짝꿍의 눈을 바라보게 합니다.
0: 네. Stare at their eyes of the partner.
1: 그리고 짝꿍을 딱 바라보니까 내 짝꿍이 잘 될 사람처럼 보여요? 좀 찌질하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요.
0: You look into their eyes and ask, do you think my partner looks like someone who will do well in the future or not so well?
1: 네. 그리고 얘기해. 돈도 안 드니까 잘 될 사람처럼 보인다고 얘기해 주라고.
0: And you tell them, please say the first one. Oh. You look like someone who will do well and succeed because it doesn't cost a penny, right?
1: 그래서 잘 될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요.
0: 긍정적인 언어로.
1: 네. 네.
0: And you ask them, do you feel good or even better or best meeting someone who will succeed in the future?
1: 그러면 제가 이제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하고 내 짝꿍이 잘 될 것 같은 만큼 웃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0: And she says, laugh at your partner to the extent you think that person will do well in the future. Did you get that?
1: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 네. She will show us.
1: 잘 될 사람을 만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0: Okay. So what she just said is, because I met someone who will be doing well in the future, it's such an honor for me, is what she said.
1: 이렇게 웃다 보면 네. 처음에 만날 때는 약간 경계심을 갖고 긴장을 하는데 이렇게 웃다 보면 그 긴장감이 풀어져요.
0: 그렇죠. In the beginning, if you laugh, it could be a little awkward. People might still have their guards on. But if you keep laughing like this, you will feel comfortable and that tension will eventually go down. So try using it when the situation is a little awkward with someone or not. Okay? So
1: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래서 저는 그 웃음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도구라고 합니다.
2: So what Hengja said is laughter is something, a tool that opens the mind or the heart of the other person.
1: 그래서 웃음은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2: So laughter is humanities is how they express it. 아, 좋습니다. 근데 small talk and breaking the ice are something that Koreans find very difficult. What's your secret to quickly connecting with someone you've first met?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small talk이나 ice breaking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비결이 있나요?
1: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네. 나를 위해서 웃자.
2: 아, 네네네. So what she thinks is you smile and laugh not for the other person but just for yourself.
1: 그래서 타인을 웃기기 전에 나를 웃겨라.
2: So before making the other person smile or laugh, make yourself smile and laugh first.
1: 그랬을 때 내가 네. 웃으면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고 상대도 마음을 열고 벽을 허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2: 네. That way you can put the guard down of the other person and you can approach them closer and let them open up to you easily.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 people listening right now might think I have to be funny if I want them to open up to me. But what if you're just not naturally funny?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누군가를 웃기거나 유머를 가져야만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유머 감각이 없거나 웃기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 억지로 웃기려고 하면 더 힘들죠.
2: Don't force yourself to make the other person laugh.
1: 스스로 내 안에서 기분 좋은 거, 웃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2: Find within yourself that will make yourself smile and laugh first.
1: 그리고 상대에게서도 이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죠.
2: And instead of looking at negative things in the other person, try to discover positive things and compliment them continuously.
1: 칭찬받았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2: 그쵸,
1: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2: 네. So when you receive a compliment, you always feel good, right? No one will feel bad about that. And compliments even make whales dance is an expression, a common expression. So continue to give positive compliments to the other person. All right, well, have you ever seen people whose relationships had completely broken down reconnect through laughter therapy then? 선생님의 웃음 치료와 코칭을

0: 통해서 관계가 단절됐던 분들이 다시 이어진 사례도 있었을까요?
1: 엄마와 딸이 가족끼리가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0: Family relationships are always quite difficult.
1: 네, 저도 저희 딸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0: Even Haengja is not that close to her daughter.
1: 그런데 그 저의 수업을 통해서 엄마와 딸이 같이 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아, 네네. And so this pair of mother and daughter, they came to Haengja's lecture and took her class.
1: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내면을 표현하게 돼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0: And they naturally expressed themselves and got to understand them better, each other better.
1: 그러면서 많이 웃게 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0: And they laughed a lot during the class as well. And this eventually helped heal their relationship, which is great. If you're going through any relationship problems, I guess you have to go find Haengja. All right, well, could you teach us one simple thing we could say to a tired family or even friend today that might put a smile on their face?
2: 오늘 하루 지친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건넬 쓸 때 웃음을 짓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전수 부탁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0: 그렇죠. So everybody, if you're a human being, you want to be appreciated, respected, and loved.
1: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인정해주는 말, 오늘 애썼어,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아, 네. And you can make the other person feel good if you express or say words that show appreciation, respect, and love. You did well. You did a great job. Keep going. That sort of encouraging words.
1: 그런데 타인에게도 내가 그런 말을 해주지만 내가 스스로 나에게도 해주면 참 좋아요.
0: But not only to others, but say these words to yourself as well.
1: 그래서 저는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럴 때 사랑하는 행자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너 오늘 수고 많았어, 애썼어, 네 정말 잘했어. 때로는 힘든 감정도 인정해 주는 거.
0: We call this the self-talk. Call yourself like Chihi or Haengja, yourself, your name, and tell yourself, oh, you did a great job. It was a hard day, but you still fought through and keep going. Those words of encouragement, loving words for yourself as well. Okay? All right. Well, I hope you do that to your friends, family, and yourself today. And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keyword, we will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in fact. Here is 여름아 부탁해, please, summer by 볼빨간 사춘기, 볼4.

0: body.
1: 그래서 일단 제가 실습을 또 이것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And she's going to show us now.
1: 예쁘다.
0: You did well. You're pretty. Petting yourself, stroking yourself.
1: 엉덩이도.
0: Here and there. 구석구석.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할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3: 아이고 음식도 코에만큼 주고 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2: 에이 할머니,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차 식당 앞으로 가져올게요.
3: 오야 오야 알았다. 벌떡 갔다 오이라. 아따, 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 아, 보자. 아 저기네 저기네. 아, 먹고. 이 식당은 음식도 비싸더만 뭐 화장실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나. 엄마야. 아, 저기요.
4: Yes ma'am, how can I help you?
3: 아, 비밀번호 남바. 아, 뭐, 시크릿 남바.
4: Oh, you mean the bathroom code.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코드? 뭐 드레스 코드 뭐 말하나?
4: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we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3: 잠깐, 어? 웨이터 미니, 어? 저기, 마이 소녀 왔네. 여 와봐라 좀.
2: 할머니,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차 빼서 식당 앞에 대놨는데. 아, 화장실 가시려고요.
3: 뭐 이 동네

0: 富山动态，关注富山简讯。中国共产党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时隔约五年正式访问韩国。今天，王毅与韩国外交部长赵贤举行中韩外交部长会谈。今天王毅会见韩国总统李在明，并与韩国国家安保市长魏胜洛举行会谈。富山市将建立协作机制，为有破产重整和债务调整需求的市民及小商户提供快速重启生活和经营的支持，并通过流动希望咨询巴士提供上门咨询和一站式服务。富山市表示，因五轮一号、二号隧道进行防灾设施更换工程，从今天起至8月29日，隧道部分路段将实施交通管制。富山市将于8月24日至9月7日以“与宠物共同遵守文明养宠规范”为主题，面向市民征集宠物摄影大赛参赛作品。好，最后来关注天气变化。根据釜山地方气象厅的预报，釜山明天多云，气温25到31度。
1: 您正在收听的是釜山华语之音 BEFM90.5， 釜山华语之音，敬请期待。
0: 中文来对碰，
2: 轻松学语言，
0: 快乐零负担。
2: 韩中对对碰，
0: 一句一句
2: 说得溜，
0: 听得懂。
2: 准备好了吗？
0: 一起
2: 对对碰。
0: 안녕하세요，韩中对对碰准时开张，我是你们的老朋友，也是你的中文搭子龙哥。
3: 안녕하세요여러분，오늘도여러분들에게재미있게중국어와한국어를알려드릴지영쌤입니다。大家好，我是金老师。
0: 네，金쌤오늘도반갑습니다。
3: 네，반갑습니다。오늘은중국여행이나출장중에한번쯤가게되는미용실이나헤어샵에서쓰는표현들을준비해봤어요。
0: 哇，太实用了。去理发，对不对？
3: 对。
0: 那在国外剪头发是一件很刚需的事情，也是一件让人很紧张的事情。
3: 对， 对， 对， 对，
0: 因为呢，万一沟通不好，这剪坏了可麻烦了。
3: 嗯，
0: 对，无论你是去旅行还是去出差，对，哪怕你哪儿都不去，你自己看着一个剪坏了的头发，心情也不好呀。那特别呢是剪发、烫发、染发的时候哈，那颜色、卷度啊等等这些细节有太多需要沟通的了。那光靠比划好像很难说得清楚。
3: 对。
0: 所以今天呢，我们不贪多，对每个场景呢，我们只给大家准备了就一句最实用的表达，让你轻轻松松用得上。
3: 네맞습니다，표현을너무많이외우려고하면오히려정작미용실에가서하나도생각이안나더라고요。
0: 没错，你学的太多啊，反而一句都学不会。
3: 그래서오늘은상황마다딱한문장씩 총세문장만확실하게익혀보도록해요。
0: 没错。
3: 예약과스타일설명，그리고시술중대화，마지막다듬기와그리고결제，이렇게세가지상황으로나눠서시작을해보도록할게요。
0: 没错，这个想法呢就是非常非常棒哈。
3: 네좋습니다，그럼오늘은부담없이세문장만내것으로만든다라는마음으로시작해볼게요。네롱꺼，첫번째상황부터바로가볼까요？
0: 네没错，如果你也准备好了，马上我们进入今天的第一个场景是什么呢？
3: 네，미용실에도착하면먼저예약을확인하고자리에앉아어떤스타일을원하는지설명하게되죠。오늘첫번째핵심문장을여기서배워볼게요。
0: 哎，没错，进店了之后呢，那这个时候呢，和前台的这一番对话，那这是少不了的呀。
3: 对，
0: 对，前台一般会问您说，请问您有预约吗？如果有预约，那你怎么说呀？我预约了下午3点啊。坐下以后呢，理发师呢也会跟你沟通啊。那您今天想剪什么样的发型？那这个时候呢，最方便的一句话就得要，哎，好，准备好了没？拿出手机照片。 然后来上这么一句说我想剪成这个样子
3: 네, 오늘의 첫 문장은 바로 我想剪成这个样子 이렇게 오. 잘라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0: 그래서.
3: 원하는 스타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죠.
0: 네.
3: 네,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앞머리를 뜻하는 레오하이인데요. 앞머리는 그대로 두고 싶으면 부야오지엔 레오하이 앞머리 자르지 마세요 라고 덧붙이면 됩니다.
0: 没错没错。好，那有了照片，再加上我们要学的这句话，我想剪成这个样子，理发师马上就懂了。那就算呢，你一句复杂的话都再也说不出来了，也完全没问题。是的，我们就来进入今天的第一个场景。那理发师问您，您今天想剪什么样的这个时候啊，您笑着拿出手机。我想剪成这个样子。没错。
3: 이렇게 사진 한 장과 이 한 문장이면 끝이네요. 네, 상상만 해도 벌써 든든해지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장 다 함께 소리내어 연습해 볼까요?
0: 라이 다성 랑두 다성의 근두.
3: 이렇게 잘라 주세요.
0: 이렇게 잘라 주세요.
3: 이렇게 잘라 주세요.
0: 이렇게 잘라 주세요. 我想剪成这个样子。我想剪成这个样子。我想剪成这个样子。哎，好，没错，这个是既练习了这个对话的能力哈，同时其实也是一个哎很聪明的办法啊。好，马上进入我们今天的第二个场景。네,
3: 머리를 감을 때나 파마, 염색을 하는 동안에는 물이 뜨겁거나 두피가 따가울 때가 있죠.
0: 네, 洗头的时候的，该到了洗头的环节了。
3: 이럴 때 참지 말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을 배워볼게요.
0: 没错，洗头的时候呀，那这水温它不可控呀，对，每个人的喜欢喜好不一样，有人喜欢凉一点，有人喜欢的可能热一点。这个时候你必须要怎样呢？及时表达你的需求。如果说水太烫，你可以说水有点烫，哎，加上有点呢，就跟他会更自然一些哈。那理发师听到了之后呢，就会马上的帮你调整一下水温。那这句话呢很短，但是真的很实用，因为水温万一不舒服了，那很多人呀反而可能不好意思开口，那你自己难受，没必要呀。
3: 맞아요. 오늘의 두 번째 문장은 水 有点烫，물이좀뜨거워요라는 표현입니다. 짧지만 이 한마디면 바로 온도를 맞춰주시니까 참지 마세요. 네, 하나만 더 덧붙이면 파마나 염색 중에 두피가 따가울 땐 도피 요리엔 츠통 두피가 조금 따가워요 라고 하면 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0: 네, 是的，没错，头皮的这个感受呢，你必须呢要如实的、及时的说出来。是，我们啊先演练一下这个场景啊，就是该了洗头的环节了。 哎，洗头的时候你发现，哎呦，水太烫了。这个时候您可以轻轻的、礼貌的说上这一句话：水有点烫，水有点烫。哎，帮你洗头的师傅啊，马上呢就会问你，帮你调节了水温之后，会再次询问你，请问这样可以吗？ 네,然后帮你呢调好水温，是不是很简单？四个字就解决的问题。정말
3: 간단하죠. 참으면서 불편하게 있는 것보단 짧게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네, 중국 미용실은 보통 머리 감겨주는 분이 따로 계셔서 이 한마디만 해도 바로 신경 써주신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0: 마상 대시.
3: 물이 좀 뜨거워요.
0: 물이 좀 뜨거워요.
3: 물이 좀 뜨거워요.
0: 물이 좀 뜨거워요. 水有点烫，水有点烫，水有点烫，水有点烫。哎，好，有点哈，这个必须得有。对，你说水烫，这好像不太礼貌，太直接了吧？对对对对对，加上有点，这就更自然一些，自然很重要哈。好，我们马上进入第三个场景。네,
3: 드라이까지 마쳤는데 원했던 스타일과 조금 다를 때 부드럽게 다시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장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没错, 马上就到了。剪完头发之后的吹头发做造型的环节了哈。
3: 네, 마지막으로 결제 표현도 살짝 짚어드릴게요.
0: 네, 好，剪完头发之后呢，那这里要修一修，那里可能要再剪一剪。这个时候呢，要怎样？你如果你再不吱声，你这个头发的发型呢就固定了。对，你可以礼貌的说一下，说啊，你觉得这边长了，那边短了，那需要调整的话，这边可以再剪短一点吗？嗯，对，还有的救，对不对？你觉得有这些地方太长了，对，这边可以再剪短一点吗？ 那么在中国呀，理发师呢，大多很乐意呢，是帮你调整的，而且他也必须去调整，对不对？因为顾客不满意嘛，对，那不用。
3: 觉得不好意思哈，要直接提出你的需求。对，오늘의마지막문장은这边可以再简短一点吗？哦，对，여기 조금만 더 잘라주실 수 있나요?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마판님 함께 붙이면 더 정중해지죠. 그리고 결제할 때는 요즘 대부분 휴대폰으로 스캔해서 계산하는데 이걸 扫码支付라고 해요. 거의 扫码支付吗? 스캔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0: 没错，那现在啊，在中国哈，那几乎呢，处处都是使用扫码支付，对，也就是电子支付、移动支付，很方便。那么我们进入今天的第三个小小的一个场景的练习，对，然后呢，再把你的头发也剪了。 头发也烫好了，对，然后呢，这个时候呢，该照镜子的环节了。看了看镜子当中的你自己，发现呀，右边稍微有一点长，那你就礼貌的说，这边可以再剪短一点吗？哎，理发师呢就会笑着帮你呢再修剪一下，完全不用觉得不好意思。네
3: 맞습니다. 요청하는 게 전혀 실례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말해줘야 서로 편한 것 같습니다.
0: 没错.
3: 네, 剪得 많이라고 하면 롱거 말처럼 웃으면서 谢谢 한마디 건네면 기분 좋게 마무리 될 것 같아요.
0: 아주 대박了.
3: 네, 그럼 오늘의 세 번째 문장 마지막으로 함께 복습해 볼까요?
0: 好，来第三句话，大声的练习一下吧。 네.
3: 여기 조금만 더 잘라주실 수 있나요?
0: 여기 조금만 더 잘라주실 수 있나요?
3: 여기 조금만 더 잘라주실 수 있나요?
0: 여기 조금만 더 잘라주실 수 있나요?
3: 这边可以再剪短一点吗？这边可以再剪短一点吗？这边可以再剪短一点吗？这边可以再剪短一点吗？哎，没错，对，太棒了。 그럼 오늘 배운 세 문장을 마지막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0: 哎，来，我们复习一下，回忆一下。
3: 龙哥가 중국어로 하나씩 짚어주.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할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4: 아이고 음식도 콩알만큼 주고 뭐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3: 에이 할머니,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차 식당 앞으로 가져올게요.
4: 오야 오야 알았다. 벌떡 갔다 오이라. 아따, 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 아, 보자. 아 저기네 저기네. 먹고. 이 식당은 음식도 비싸더만 뭐 화장실도 비밀번호를 돌려야 되나. 엄마야. 아, 저기요.
5: Yes, ma'am. How can I help you?
4: 아, 비밀번호. 남바. 시크릿 남바.
5: Oh, you mean the bathroom code.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4: 코드? 뭐 드레스 코드 뭐 말하나?
5: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we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4: 잠깐, 어? Wait a minute, 어? 저기, 마이 소녀 왔네. 여 와봐라 좀.
3: 할머니, 여기 왜 와 있어요? 지금 차 빼서 식당 앞에 대놨는데. 아, 화장실 가시려고요.
4: 뭐 이 동네를 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노? 이야기 좀 해봐라. 네 영어 잘한다 아이가.
5: Excuse me, ma'am. We only provide the restroom for our customers. So, put the bathroom code on the receipt. Do you have your receipt?
3: 코드, 드레스 코드. 아, 드레스. No, I don't like dress. I like jean. Do you know jean? Billie Jean. Do you know jean? 오늘 배워볼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5: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3: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5: Bathroom code는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를 뜻합니다. 종이나 영수증, 메뉴판 등에 어떤 정보가 적혀 있거나 표시되어 있을 때는 be 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r name is on.

0: on the list.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is on the website. 정보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영수증에 화장실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요.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0: The bathroom code is on your receipt.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2: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3: 맞다. All-Star.
2: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3: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3: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4: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Hello!
2: Hi, Angie!
1: Hello, Heyeon. It's nice to see you here.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이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또 너무 더 반가워요.
1: 맞아요. Yeah. It's my first time here and it's so wonderful.
2: I know. I feel like we're hanging out at like a new club or something.
1: I know, like in a cafe, yeah. Right?
2: How you feeling?
1: It's okay.
2: Yeah?
1: I don't want to ruin this team, you know,
2: no,
1: like the
2: no,
1: vibe.
2: You know, perfection can never be ruined. 이미 완벽한 거니, 여러분. 뭘 해도 이렇게 망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부스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너무 they're all welcoming you and greeting you.
1: 감사해요.
2: Yes.
1: And another thing I'm excited about is that I get to see your Hollywood acting. 진짜 우리 찐 뉴요커의 연기를 볼 수 있다는
2: 뭐
1: 게
2: 할리우드를 하니까 좀 민망한데 그냥 저기 부산 우드 부산 우드로 갈게요. 네네네 좋습니다. All-Star Theater presents. So 오늘 또 썸네일 보신 분들은 이미 좀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Today we're gonna get into The Little Mermaid.
1: The Little Mermaid. Oh my gosh. What used to be your fun, like your favorite fairy tale for you? Hey,
2: I think The Little Mermaid was one of my favorite whatchamacallit, fairy tales. 이게 또 그 안데르센의 동화 또 인어공주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So the original Little Mermaid. 그 물론 이제 live action version도 나오긴 했지만 이 애니메이션 버전은 it was out in 1989. So it was when I was a little girl.

0: And I just remember exactly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느낌이 너무 다 기억이 나요.
1: 맞아요.
0: Were you a child when you saw this original?
1: Yeah, I was. And to be honest, like this wasn't my favorite favorite fairy tale. Mm-mm. But Mulan used to be my favorite. You know, look
0: 맞아요.
1: at me.
0: 그죠.
1: 그 reflection. 네. That used to be my favorite.
0: 이 인어공주도 특히 약간 그 1980년대에 그 디즈땡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좀 약간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 이 Little Mermaid을 통해서 또 부활을 이끌어서 그 뒤에 또 Mulan, Beauty and the Beast 이런 또 걸작들이 나오는데
1: 맞아.
0: Okay, 윤지, yeah. ask me. Mm-hmm. 제가 왜 The Little Mermaid, 인어공주로 택했을까요?
1: Okay, so why, Haeyeon, did you pick The Little Mermaid for this edition today?
0: It was because of you!
1: For me?
0: 우리 윤지 PD, 윤지 DJ, 우리 윤디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when I mean, 부스터 여러분, don't you agree? When you look at 윤지, I think of Ariel. 인어공주가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1: 감사해요.
0: 인어공주보다
1: not the villain.
0: you want to be the villain?
1: Yeah. Ooh. I want to act, you know, like rude, that wild character.
0: Yeah.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 어렸을 그래요? 때 네. 인어공주를 보고 보통 제 친구들은 all of my friends said, "Oh, I want to be the Little Mermaid," but I thought I want to be Ursula.
1: Ursula.
0: The sea witch, right?
1: Okay, sea witch.
0: Yeah. 와, 또 그 지금 우리 또 부스타분들이 압도적인 썸네일에 또 안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1: Yes.
0: 우리 미디어 PD님들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이 그 깜짝 놀랐어요.
0: 와, 지금 썸네일 이미지를 보면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This is I will cherish this forever.
1: Have you ever had that kind of hairstyle, Haeyeon?
0: I think I
1: in
0: have.
1: In your life? Oh, yeah.
0: I think I have, but that's my dream come true.
1: Oh.
0: Because I wanted to be Ursula.
1: You wanted to be Ursula?
0: And look at you. How do you look? How do you feel as a mermaid there?
1: I think I look better, even better in that picture. Thank you. Oh,
0: yeah.
1: For fashioning me up, all right.
0: So I'm really excited today to get into some scenes.
1: Yes.
0: 또 인어공주 하면 또 주옥 같은 곡들이 많았잖아요.
1: 맞아요.
0: Yeah. Part of your world.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또 under the sea.
1: Under the sea.
0: 이것저것 참 많았죠.
1: 맞아요. Yeah. 맞아요. So today, we're gonna get into The Little Mermaid.
0: How do you feel right now? Are you a little nervous?
1: I'm a little nervous.
0: 근데 윤지, Sweet Details도 연기 좀 하지 않아요?
1: 발연기라고 하죠?
0: 아니에요.
1: Yes, like, 또, you know, wooden stick.
0: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okay. 또 민수의 그 전담 acting coach로서 말을 드리자면
1: 네. What
0: 일단은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이렇게 저와의 이 커넥션도 좋지만 우리 부스타들을 향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주시고요. 정면을
1: 에너지.
0: 향해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리 내가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바다로 생각해봐요. 그래서
1: 바다, 오케이.
0: 약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물 속에서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수영하는 okay. 것처럼. Uh-huh. Oh, look at us. We are under the sea.
1: Okay.
0: Yeah.
1: Look at the background. Oh my god.
0: 뭔가 정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느낌. Let's 네. imagine that we are. Uh-huh. In the ocean.
1: Okay. 몸이 yeah. 무겁긴 하지만 지금 수영하는 것처럼 그렇죠?
0: 좀 이렇게 부력을 느끼면서.
1: Yeah. Alright. Okay. So 좋습니다. 에너지 분기. Alright.
0: Yeah.
1: So should we get into it?
0: Yeah. And don't be yeah. nervous. You're okay. gonna be great.
1: Thank you.
0: Yeah. Alright. So then, if you're ready, let's
1: ready.
0: Get into it.
1: Okay.
0: Action.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 갈매기 스커틀이 한가롭게 쉬고 있다. 그때 수면 위로 올라온 에리얼의 신난 목소리.
1: Scuttle!
0: Ariel, how you doing, kid?
1: Scuttle, look what we found. I was in this creepy sunken ship. 엄청 으스스한 난파선에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잔뜩 주웠어. I found a bunch of stuff.
0: Oh, human stuff, huh? 인간 물건들이구나. All right, let me see.
1: He rummages through Ariel's bag and takes out a fork. 스커트는 에리얼의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포크 하나를 꺼낸다.
0: Oh, look at this. Wow, this is special. This is very, very unusual. 정말 이거는 보기 드문 거란다.
1: What is it?
0: It's a Dinglehopper! Humans use these little babies to straighten their hair out. 인간들은 이걸로 이 머리카락을 발가락을 빗어요. 그래서 see, so just a little twirl here.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and a yank there. 이렇게 쓱 잡아당기면 voila, 짜잔. 인간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이 되는 거야.
1: 와우, 이게 그 징글 효과라는 거구나.
0: 그럼.
1: What about that one right there?
0: This I haven't seen in years. 이건 내가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네. This is wonderful, kid. 이건 바로 길쭉 통통 알송이야.
1: Oh.
0: 이 물건의 역사가 아주 아주 아주 깊어요. When humans used to sit around and stare at each other all day, 그 얼마나 심심했겠어. So they invented this 길쭉 통통 알송 to make music. 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Mm-hmm. Allow me.
1: I don't hear anything but music. Oh, the concert. Oh my gosh. Wait, my father's gonna kill me. I'm sorry. I gotta go. Thank you, Scuttle.
0: Okay, anytime, sweetie. Take care.

0: Ariel swims into a sinister castle. 에리얼은 바다 괴물의 해골처럼 생긴 음산한 성 안으로 헤엄쳐 들어간다.
1: This place is giving me the creeps. 여기 진짜 으스스하다.
0: Come in. Come in, my child. We mustn't lurk in doorways. 문 앞에서 그렇게 서성거리면 못 써. Tell me, dear, what brings you here?
1: 아, 그게 제가 어떤 인간 남자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Oh. I have a thing for this prince human.
0: Oh, I know. He is quite a catch, isn't he? Mm-hmm. 그 왕자, 꽤 괜찮지 안 그래? 얘야, 방법은 간단해. You have to become a human yourself.
1: 제가 인간이 된다고요? Can you really do that?
0: Oh, my dear sweet child, that's what I do. 너처럼 갈 곳 없는 불쌍한 인어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일이란다. Poor souls with no one else to turn to.
1: 근데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쪽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다던데요?
0: I admit I used to be quite nasty. 예전엔 내가 좀 못됐지. But nowadays I've mended all my ways. 요즘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단다.
1: That's great. I think everyone deserves a second chance.
0: And I fortunately know a little magic. And I like to use it for poor unfortunate souls like you in pain, in need.
1: So you help them?
0: Yes, I do. Now here's the deal. 내가 아주 용한 묘약을 만들어줄 건데 I will make you a potion that will turn you into a human for 3 days.
1: 정말요? 제가 3일 동안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0: 하지만 조건이 있지. You've got to get the prince to fall in love with you.
1: But how do I prove his love?
0: Oh, it's so easy, my dear. He's got to kiss you. And not just any kiss. The kiss of true love.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으면 된단다.
1: 어머, 부끄러워요. 어떻게 3일 만에 뽀뽀를... 아니요, 자신 있어요.
0: 셋째 날 해가 지기 전에 키스를 받으면 you'll remain human permanently. 영원히 인간으로 살 수 있어. But if he doesn't kiss you...
1: I'll turn back into a mermaid? 다시 인어로 돌아가는 건가요?
0: 정답! 그리고 그 순간부터 넌 내 것이 되는 거야. Then you belong to me! Have we got a deal?
1: If I become human, I'll never be with my father or sisters again. 제가 인간이 되면 다시는 아빠랑 우리 언니들 못 만나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but you'll have your man. Life's full of tough choices, isn't it?
1: 그래도 아무래도 전 제 마음을 따라가야겠어요. I must follow my heart.
0: Oh, and there's one more thing. We haven't discussed the subject of payment. 아직 대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구나.

0: situation. Abacadabra, hocus pocus, bibbidi bobbidi do. Shangja twitta.
1: Oh, 저 목소리 아직 나오는데요? And oh my goodness, you gave me four legs. 저기 마녀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다리가 네 개라니요?
2: Oh my goddess. Oh, 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감을 좀 잃었나? 아니, 아까 그 주문이 맞았는데.
1: 책임져요. 전 롱다리를 원했지. 네 다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다리가 네 개면 우리 차은우 변호사 왕자님이 깜짝 놀랄 거라고요.
2: Okay, give me a minute. 뭐가 잘못된 거지? 아!
1: 이 언니 엉터리 마술사 아니야?
2: No. 잠깐만.
1: Oh, what did you guys think about this? Oh my gosh, I was looking at Haeyeon and I was so scared. 진짜, I got goosebumps. 너무 무서웠어요.
2: 좀 무섭게 바라봤죠, 제가.
1: 특히 아브라카다브라 이거 할 때 막 저도 약간 홀린 듯이. It was so scary.
2: No, but 윤지 오늘 yeah? 그 All-Star Theater 데뷔 무대였는데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일단은 그 Yes.
1: No, I mean,
2: two thumbs up.
1: I couldn't have done without you. Seriously.
2: I mean, 진짜. Your voice is so. I mean, your voice is so crisp. 원래 그 윤지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막 명쾌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정말 완벽했고요.
1: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님께 이런 칭찬들은 아주.
2: 자,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좀 더 눈을 더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1: 눈알을. 오케이.
2: 우리가 물론 라디오이긴 하지만 에? 이제 눈을 통해서 정말 이 호기심과 이 고민 이런 걸 표현을 더 하는 또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또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1: 오케이. Yeah. 눈알을 다음번에 좀 더 사용하도록.
2: Yeah, your beautiful eyes.
1: Beautiful eyes. Thank you so much. Oh my gosh. We've been getting lots of messages, right?
2: Yeah. our audiences, our listeners, what did you think? 네.
1: 오늘 민순이의 짜증이 없어서 그런가 퀄리티가 그 뒤에가 빠졌네요. 그렇죠? 퀄리티가
2: 이거 땡땡땡
1: 아쉽다는 건지요?
2: Yeah, I think okay. they
1: enjoyed it.
2: I think they don't miss me.
1: Sorry, 민수.
2: 와 우리 유저님께서 바빠서 잠깐만 들으러 왔는데 혜연님 연기 무슨 일인가요?
1: 진짜 너무 고퀄이에요.
2: 뮤지컬 보는 줄 아유 감사합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Air high five right there.
2: Air high five. Also, I mean, this is a dream come true. 우리 PD님들, I'm so grateful. 왜냐면 제가 항상 맡고 싶었던 역할을 오늘 맡아서 오늘 정말 소원이 이룬 날이에요.
1: 아 네. 진짜 너무.
2: My dream has come true.
1: Give a round of applause to Haeyeon.
2: Thank you very much.
1: 진짜 고퀄리티.
2: Thank you very much. Yeah.
1: Yes.
2: Okay. So we let's get into some expressions from this.
1: Okay.
2: 이게 제가 너무 재밌어하는 표현이 있어요. So yeah, Ursula says, "Oh, he's a catch."
1: Oh, he's a catch.
2: Catch. Catch 하면 뭔가 뭔가 잡는 것. Like catching fish 이럴 때 쓰이는데요. When we say someone he or she is a catch, 이거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0: 뾰라롱 문제 중에 시간이
1: 여기서는 문요라고 부르는군요.
2: 저희 초면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저는 이제 요정이고요. 스티브 오케이. 닮았다라는 얘기 좀 많이 듣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네네네. Alright, so 문자 요정. Alright, nice to meet you today.
0: Yeah.
1: So I heard that you brought in some messages for us, right?
0: Of course, of course.
1: Okay.
0: First of all, 제가 들어오면서요.
1: 네.
0: 우리 그 부스타분들을 카메라를 좀 그윽하게 쳐다봤는데
1: 예?
0: 우리 유서님 악 오지마. 그리고 우리 둥피님 아 진짜 너무 부담스럽네. 위아래로.
1: Wait. It looks nice, right?
0: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this pillow.
1: 오케이.
0: 제 얘기 아니잖아요.
1: 잠시 눈이 왜 이렇게 눈티 밤티가 됐죠? 오케이. Okay. Mrs. gonna get upset. Alright.
0: 근데 진짜 네? 우리 그 둥피님께서요.
1: Uh-huh.
0: 사실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1: 네?
0: 그 민수 컴백 방송 축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1: uh-huh.
0: 분위기를 조금 살피시더니
1: uh-huh.
0: 아닌가? 오늘 DJ 윤진님이시구나.
1: 네, 접니다.
0: 우리 둥피님께서요 uh-huh. 원래 항상 우리 민수 씨를 자주 놀리시는데
1: 아 그래요?
0: 그만큼 uh-huh.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Minsu's gonna be so happy, right?
0: Yeah, I think he's listening. 듣고 계시죠, Minsu 씨?
1: 지금 여기 그죠? 계신 것 같아요. Alright.
0: 그 방금 우리 그 이 펠로 보고 눈탱이 밤탱이라고 하셨는데
1: uh-huh, uh-huh.
0: 우리 둥피님 uh-huh. 궁의 민수.
1: 아 궁의
0: 네, 궁의 민수라고.
1: 오케이. 네. 아 민수님 고생이 많으시구나.
0: 우리 민수 씨가 그쵸? 이제 또 uh-huh. 아량이 넓으셔가지고. 그리고
1: 맞아.
0: 이제 uh-huh. 항상 또 순위를 발표를 드리거든요.
1: 네네.
0: 그 문자. 오늘은 이제 고수님이 오랜만에 또 1등으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달지님께서 2등인데 요즘에 자기 PR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내일 8월 21일 생일입니다.
1: 생일! Congratulations!
0: 생일 축하드립니다.
1: What's your birthday wish? We want to know.
0: 이거 드릴까요? 펠러 좀 남았거든요. 개수가 좀 있는데.
1: 아니요.
0: 주소
1: 보내 주세요. 스티브만의 춤을 보고 싶은데. 어때요?
0: 그래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 쉽지가
0: 않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윤지 씨가 오셔 가지고 진짜 팬분들도 좀 오신 것 같아요. 우리 PK 당 님, HJ 님, 그리고 정 님. 그리고 우리 제리 님께서요. 그 방금 연기하셨잖아요. 우리
1: 네?
0: 혜연님이랑
1: uh-huh.
0: 저는 지금 이 조합 좋아요. 그리고 정님 uh-huh. 어머 제 최애 조합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 위기인가요 민수씨?
1: 아 지금 저희를 보고?
0: 네네네.
1: 아 오케이.
0: 우리 혜연씨랑 그리고 우리 윤지씨를 보면서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0: 우리 유저님이 윤지님 so sweet 이유를 보니까 무료 멘트에 웃어주시다니.
1: 왜요?
0: 저도요 감동입니다. 그동안 이런 웃음이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0: 장난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우리 스윗 지니님께서 와 이런 방송이 있었다니 이제야 알다니 what a shame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1: 영어까지 네. 합쳐서.
0: 그니까요.
1: What a shame, but it's okay. You're still here, right?
0: Yeah.
1: With us.
0: 그리고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그 뭐죠 그 파리.
1: 파리?
0: 네.
1: The fly?
0: 예. Yeah, yeah. 저 그 하나 안경이 더 있거든요.
1: 네.
0: Aviator 안경. 계속 그걸 파리 닮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른 걸 쓰고 네. 와봤습니다.
1: 네. He looks like F1 rider, doesn't he?
0: Thank you. 네. 오랜만에 칭찬이네요.
1: 오케이.
0: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문자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우리 유저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
1: 오.

0: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리고요. The newly upgraded Busan Next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 mission ticket to our center floor observatory.
1: Okay.
0: 이게 원래 평균 속도예요.
1: 아 그래요? 비와인 줄 알았어요. Alright. Anyway, that's it, right?
0: 우리 마지막 문자.
1: 아 마지막 문자. 오케이.
0: 우리 둥피님 F1 누구요? 그리고 뒤에 느낌표 한 10개 다섯고 악. 네.
1: 어 그래도 우리 스티브 멋지잖아요. 그렇죠?
0: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thank you so much, 문녀님. See you later.
0: Bye.
1: Bye.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tomorrow, guys. And don't miss Nice to Minsu 본방사수. All right.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12시 5분에서 2시까지 스위트 라이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if you guy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캠핑 코리아 스위밍 코리아 서머 이즈 어썸 모스키토스 오 노 트로피컬 나이츠 오 노 푸드 포이즈닝 오 노 서머 이즈 어풀 봟 유 노 유 캔 올웨이즈 프리벤트 푸드 포이즈닝 오 리얼리 오브 코스 아일 텔 유 폴로우 미 오케이 퍼스트 워시 유어 핸즈 유텐슬스 앤 푸드 서비스스 오프튼 Second, cook and store your food at safe temperatures and always use clean water. Third, defrost food safely. The best way to do it is in the refrigerator. Fourth, keep raw food separate from ready-to-eat food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Last but not least, always remember that eating safely is the best way to enjoy your mea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9: Stuck in traffic again.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ore Ring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gseong.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어서오세요. 올스타 편의점입니다.
3: Hi, I heard this convenience store has Korea's famous spicy ramen. Where can I find it?
2: 스파이시라면, 아, 슈퍼 한라면. 저기, 저기 오버데요.
3: Over there? Oh, I see it. Thank you very much. Oh, also, I heard that this store has that famous melon-flavored milk.
2: 멜론, 멜론이라면, 아, 오버데요, 저기, 저기.
3: Oh, over there. Okay, I see it. Thank you so much.
2: 요새 K-푸드가 인기가 많다드만은 진짜 다 좋아하네. 아이고, 다 골랐는갑네. 계산하실라고요, 머니.
3: Yes, yes. Could you tell me how much all of this costs?
2: Okay, 7,250원입니다. 7,250, please.
3: Oh, okay, okay. Oh, also,

0: 오늘 배워볼 표현 핸드폰 충전 좀 할 수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Can I charge my phone here? Can I charge my phone here?
0: Can I charge my phone here?
1: Charge는 요금을 청구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의 배터리를 충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휴대폰을 충전 중이야. My phone is charging. 내 노트북을 충전해야 해. I need to charge my laptop.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핸드폰 충전 좀 할 수 있나요? Can I charge my phone here?
1: Can I charge my phone her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